0: 진강봉 갱킹정
1: 네모란
0: 진강봉 갱킹정
1: 우스타트라노 живет здраво свершит скулу носит топ.